저거 샥신샥시지 덩거던다호이 다와 솔가로람 덧선 빌호라 다친 부스코에 베트날 야랑던 나호이 바이엔 다래간 조설랑단 박대회 후들랑 보랄 오랄던 버리치지 아찌

0: 자, 3번 노트. 3번
1: 사면은 노트를 사면 되겠다.
0: 자, 노트를 사면 되겠다. 야마르 도도 노트.
1: 나 아까 시도 괜찮아?
0: 자.
1: 사면. 당근 질문 사면. 고수 백수 질문 사면. 오후에 저거 도대 사면. 오후에 어떤 고질대 사면. 어느 거랑 글로 사면. 왜 제가 좋은 사면. 아트리 글자로. 어떻게 사면. 아도 말 다르다 사면. 아직 왜 이렇게 안다 사면. 아도 다른 질문 사면. 오후에 다도 차가도 사면. 혹시 또 오후에 글자 사면. 어떤 마음에 묻을 사면.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면. 아 바이글라.
0: 아 바이글라. 네.
1: 아 바이글라.